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기적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이 밀가루 한 움큼과 물 기름 한 병 가지고 내가 먼저 먹을 테니까 나한테 떡을 먼저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이렇게 할 때 참 듣기 어려운 말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고 따르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이 과부는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기적이 일어났죠. 그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그 양이 자꾸만 매일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이 계속 쏟아져 나와서 3년 넘는 가뭄을 이겼다는 그 기적의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위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일 후에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점점 병세가 악화되다가 마침내는 죽습니다. 죽는데 이 아들을 결국은 일으키죠. 일어나게 하죠. 살아나게 만드는 이 기적.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적을 낳는 다락방이라는 제목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낳는 다락방. 네. 다락방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들, 그런 위기가 이 나라라는 큰 공동체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가정의 위기가 있고, 또 교회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은 모르는 위기가, 위기가 종종 계속 찾아오는 것이 인생살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중년의 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년의 위기. 중년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년의 위기가 있고 또 건강에 어떤 분은 건강의 위기가 찾아와서 이 건강을 극복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갖게 되는 인생의 새로운 면이 펼쳐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돈이 또 직장이나 사업에 위기가 찾아와서 또 자녀들에게 위기가 찾아와서 가정생활에 또 우리 이민생활에 큰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위기는 어느 누구를 어떤 공동체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우리 모두에게 어떤 공동체 어떤 나라 어떤 가정 어떤 개인에게도 위기는 비껴가지 않습니다. 오늘 위기가 없이 평안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위기를 대비하는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한 번은 맞닥뜨려 되는 위기를 만날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위기를 대응할 것인가 대응 전략 위기관리 요법 위기관리 비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응 관리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대부분은 뭐 저를 포함해서 아무리 뭐 강단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불가능 내 힘으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손에서 벗어져 나간 일들입니다. 그걸 갖다 위기라고 하는 거죠.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걸 위기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건강으로, 내가 가진 그 실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뭐라고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의 한계를 이미 벗어난, 내 손을 벗어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내 힘으로 안 되는 불가능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관계의 문제, 우리 가족의 찾아온 문제, 우리 국가 공동체라든지 교회 공동체에 찾아온 그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위기 상황을 만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그 위기 상황을 만나면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그 만일 그렇게만 말한다면 그 사람은 허세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아마 위기의 상황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전부 다 모두 다 대부분의 경우는 두렵고 떨고 안절부절할 수 있고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위기 앞에서 위기를 잘 관리하는 것 위기를 잘 능숙하게 위기를 관리하고 처리하고
위기 상황을 그 말이 포함하고 있는 그대로 위기는 위험 플러스 기회라는 말 두 마디가 합해서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함께 있으니 건강의 위기가 닥쳐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 건강의 위기를 매니지먼트 할 수가 있고 그런 돈, 경제적인 문제가 그런 위기가 닥쳐와도 관계적인 가정에 어떤 알지 못하는 중년의 위기가 나도 모르게 중년의 위기는 참 위험합니다. 대개 중년의 위기 같은 경우는 알지 못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중년의 위기 그거 찾아오고 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다. 아 지금 나 중년의 위기 속에 빠져있다. 이걸 알면 잘 극복하기 쉽죠. 근데 중년의 위기 같은 경우는 더 알지 못하게 어느 사이에 벌써 알았다 그러면 벌써 함정에 그래서 중년의 위기 속에 빠져있게 되는 거예요. 참 고약한 것입니다. 그런 고약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는 찾아오는 위기 알게 찾아오는 위기 그런 위기들을 앞에서 능수능란하게 핸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경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는 주일날은요 이 예배는 절대 헛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피를 쏟으셨으니까 감사해야죠. 감격해서 나오는 거지 뭐 뭘 가지려고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내용이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짐스럽게 예수를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못 갚죠. 어떻게 갚겠어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해서 감사한데 갚을 길이 없죠. 그냥 감사해서 나오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나왔는데 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경배하다 보면 그 감격에 젖어서 오늘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예배하고 십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피와 땀과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속해 주신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격해서 주님 앞에 주일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이렇게 잔디를 깎고 다 출임을 하고 또 이렇게 전화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 누가 안 나오면 누가 안 나왔다 그 안타까워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자 애쓰는 그 노력들 그것이 우리가 그냥 억지로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여러분 그것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행위적인 율법의 행위 뭐 할례 받고 무슨 날 지키고 그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유다파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고 감격해서 드리는 헌신이고 고마워서 은혜를 갚을 길 없지만 고마워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냥 갚아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주님 앞에 나와서 감격하고 그 은혜에 젖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감사하며 찬양하고 내 목자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위기를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그 위기에 초연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고 또 위기에 어떤 위기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나도 떨 수밖에 없지만 나도 겁날 수밖에 없지만 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이상하게도 예수 앞에 서는 순간 예배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늘로부터 그 평화가 하늘로부터 내려 내 마음의 한올에 있어 그 평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담대해요.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서면 되지. 믿습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충만함 주님의 자녀로서 그 평안의 의연함의 충만함 주님의 자녀로서 이게 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세상은 돈 없으면 힘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아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이 나요? 왜 좋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위기가 오나 겁없네. 그냥 이거 만용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게 계시니 예수로 충만하면 그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가 가득 채우시네. 그걸 고백하는 게 주님이 교회 목자 되십니다. 주님이 교회 머리 되십니다. 주님이 교회 왕이 되십니다. 이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종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주님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주님, 이 교회 당신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돌아보면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서 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빛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저라고 우리 가정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장이 되어서 아내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있을 때 가장의 어깨는 무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무거워요. 교회는 그 교회 많은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이 가정 저 가정 스쳐가죠. 또 교회가 앞날 우리 차세대 이 자녀들 생각할 때 이 교회 이 많은 앞길 또 앞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때로는 저도 불안할 때도 있고 때로는 허전할 때도 있고 때로는 흔들거릴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비부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이 넘칩니다. 어떤 삶을 어떤 코너를 어떤 위기가 내 앞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충만함 fullness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 마음이 충만하고 침착하고 든든하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노래 부르게 됩니다. 시편 27편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네, 군대가 와서 다 겹겹으로 포위했어요. 건강이 병이 나를 겹겹으로 포위했습니다. 너 죽인다고 지금 나를 지금 며칠 있으면 너 잡아먹겠다고 겹겹이 포위했어요. 경제망이 나를 지금 포위했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나를 지금 겹겹으로 위기가 나를 포위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얘기 들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어느 누구나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안 태어나리로다. 옛날 성경은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지금 우리 개혁개정은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랬는데요. 옛날 우리가 쓰던 개혁성경은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 앞에서 모두 다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벌벌벌 떱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양이 되고 주님의 나의 목자가 되실진데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옛날 양 끌고 다녀봤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목자라도 내 양 새끼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신데 내가 겁날 거 없지. 꼭 그렇게 되시기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저희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겁나지 않고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안전하고 태연하다. 아,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위기관리를 잘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져도 어떤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또 가정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가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능수능란하게 침착하게 충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는 것 이 신앙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결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삶에 찾아온 또 자기가 처한 가정에 찾아온 위기를 위기 상황을 잘 핸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리야죠. 우리 17절에 보시면 17절에 보시겠습니까? 우리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그 집 주인되는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 죄라 이일 후에라고 했죠. 이일 후는
일리아로 말하면 그리시네가도 지나왔죠. 그리고 이제는 사르밧 과부집에 왔는데 과부집에 아무것도 없이 한 끼 먹고 이제 죽겠다는 그 사람 집에 와가지고 그걸 얻어먹고 계속 지금 가루하고 기름이 끊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3년 가까이 지금 아마 이 사건이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 사건은 아마 그 일리아가 사르밧 과부집에서 한 3년여 마지막 그 스테이하는 머무는 마지막 기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에 바로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갈멜산으로 가는 이야기가 다음 주부터 전개되기 참 재밌습니다. 그 참 재밌어요. 근데 갈멜산으로 가기 전에 지금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못해도 2년 내지는 3년 맥시멈 최소한 2년 내지 3년 지금 매일 지금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죠. 근데 이 집에는 뭐가 쏟아지냐면 가루하고 기름이 쏟아지. 진짜 깨가 쏟아지는 건 기름이 쏟아지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 뭐 그 결혼해야만 깨가 쏟아지는 것입니까? 지금 결혼 안 했는데도 뭐가 쏟아지는 겁니까? 깨가 쏟아지고 있어요. 아,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만 결혼하고 뭐 혼인은 가야 깨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 믿으면 깨가 쏟아지고 기름이 쏟아지고 가루가 쏟아지고 축복이 쏟아지고. 아니 정말 재미나잖아요. 아, 눈만 뜨면 아니 쌀통 우리로 말하면 쌀통에 또 쌀이 싹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생겼는지. 또 기름병에 기름에서 부침개 부쳐 먹고 다 이리 전병 부쳐 먹고 다 먹었는데 아, 또 기름이 한가득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기적 나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정말 좋겠네. 아 좋잖아요. 정말 깨가 쏟아지는 거예요. 기름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참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같잖아요. 아 그러니까 엘리야도 신났죠. 아니 와서 나무집에 그 가난한 집에 부잣집에 가서 밥 얻어먹어도요 눈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집에 그나 먹고 이제 한 끼 먹고 죽을 사람 집에 와가지고 아니 자기도 먹으니까 좋지만 이 사람 내 과부하고 젊은 아들 뭐 해줍니까 지금? 살려주고 있잖아요. 아니, 기분 좋잖아요. 죄종으로서 괜히 성도들한테 폐가 되고 민폐되는 인생 살면 얼마나 참 힘들어요. 눈치 보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사람은 민폐가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 가뭄에 축복을 주는 사람, 문제 해결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예수 잘 믿는 사람, 주님 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절대로 민폐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선교사들이 복음 전할 때 아 민폐 끼친다고 서양 귀신들이 왔다고 얼마나 미개한 우리 한국 선조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종들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가 개화되고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세계 10위에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교회 때문에 세상은 잘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이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신나게 재미있게 지나는데 아니 갑자기 이게 뭐예요? 그 일 후에 이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시름시름 하더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과부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깨가 쏟아지잖아요. 진짜 밀가루가 아마 가루가 가뭄에 남들은 굶어 죽는다고 난리인데 가루가 쏟아져 매일 굶는 일 없고 밥 잘 먹고 등 따시고 아 이런 일만 생기는데 갑자기 아들이 시름시름 하니까 아 이러다 말겠지. 하나님의 종도 있고 말씀했잖아요.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잖아요. 아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기적도 체험했는데 아마 이제 별일 없겠지.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점점 병세가 악해지더니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고 나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여인에게 또 다른 믿음의 시련이 오고 엘리야에게도 또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야한테 온갖 불평을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기적도 난 거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내 아들 죽었어요? 사실 이 사람, 이 과부는요, 그 엘리야가 안 왔으면 진작 죽었습니다. 왜요?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오므로 아들도 살고 자기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일리아 때문에 아들도 살고 그 다음에 자기도 3년 가까이 지금 최소한 3년 동안이라고 그랬죠. 일리아가 이 집에 머무는 기간이 3년 동안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지금껏 사는 것도 내가 은혜요. 그런데 앞에 조그만 어려운 일 닥치면 당장 믿네 안 믿네 교회 다니네 안 다니네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했네 안 했네 온갖 불평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본연의 모습이에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불평을 만나 당할 때 엘리야가 볼 때는 기가 막히죠. 아니 자기 때문에 3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아들 죽였다고? 당신 책임져 그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신 책임져 그 말이에요. 아니 엘리야가 볼 때는 생사람 잡는 거죠. 내가 뭐 남편이니까 결혼했습니까? 지금 결혼 관계예요 이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책임질 일입니까? 책임지는 일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죽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 이게. 당신이 와서 내 아들 뭐 했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화납니다. 그럼 기가 막히죠.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하면 위기 벌써 여러분 이것이 위기입니다. 엘리야한테는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이게 위기예요. 물론 이 여인에게는 과부에게는 아들 죽은 게 위기죠. 그 아들을 남편 삼아 소망 삼아 꿈 삼아 사람들이 아들이 떨컥 죽었으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게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에게는 이걸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거든요. 위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내공이 있어요. 내공이 쌓였어요. 이미 늘 이렇게 그 위기를 관리하는 비결, 위기를 관리하는 비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과부처럼 아들을 잃었든지 건강을 잃으셨든지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비책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에게 온유하게 대해주잖아요. 온유하게 대해주고 원망 불평 쏟아내는 그 여인에게 충고도 안 해요. 충고도 안 하고 또 변명도 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뭡니까 책망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그냥 그걸 묵묵히 받아줍니다. 그 여인의 문제가 엘리야가 책임질 일이 아닌데도 그 여인 아들 죽은 걸 다 자기가 온팍 뒤집었어요. 책임을 지는 거.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함은 나의 큰 것이 아니에요. 힘을 잘 조절하는 거. 자제력도 되고 온유하고 절제는 다른 것이지만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죠. 힘을 적당하게 분배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힘을 잘 사용하는 것, 이 온유예요. 절제도 됐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그 엘리야가 비상 시기를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에게 그 비책은 무엇입니까? 한번 19절하고 2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19절 2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19절과 2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엘리야가 어디를 갔고 어디에서 내려왔다 그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위기관리센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비책이 있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가시고 다락방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락방이 바로 위기관리 통제센터입니다. 위기관리센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나요?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 다락방을 가지고 다락방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위기관리센터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그것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위기관리센터인 다락방에 거하더라 그랬어요. 19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엘리야는 다락이 자기 거처예요. 다락방이 자기 사는 데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주택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옛날에 신구약 성경 시대 때 유대인들은 집을 지면 맨 꼭대기 지붕 있는 데다가 방을 하나 더 들여놔요. 우리 한국도 비슷하죠? 한국을 가도 무슨 방? 다락방. 여러분은 성경적인 한국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다락방이라 안 그래요. 옥탑방이라 그럽니다. 맞습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옥탑방입니다. 이렇게 해서 2층에다 맞은 꼭대기 지붕 있는 데다 방을 하나 더 들여놓는데 엘리야가 그게 자기 방이에요. 그 방,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면 되니까. 그 문제 가지고, 위기 가지고, 남편 가지고, 자녀 가지고, 비즈니스 가지고 어디 가면 돼요? 다락방에 가면 돼요.
여러분 다락방이 있으십니까? 다락방은 여러분의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나와서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새벽에 회사 가기 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11시 나와서 또 9시 나와서 기도하는 팀이 또 있어요. 이게 참 주님의 교회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다락방이고, 그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 내 모든 위기의 문제를 관리해드리도록 이렇게 맡기는 것이 다락방에 올라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다락방에 올라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다락방에 올라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락방에 가서 아기가 살아났잖아요. 예, 아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락방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갖다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달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지금 언제 얘기냐면 850년 전 일입니다. 서기. 기원전 850년 전 일이에요. 옛날에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여러분 처소에서, 여러분 뭐 꼭 교회만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터시든지, 여러분 침실이든지, 여러분 집에 또 따로 만드는 다락방이든지, 여러분 차가 다락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일터가 다락방이 될 수 있어요. 어디든지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을 다락방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리아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 자기가 있는 곳이 다락방이라 그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한테 부탁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들을 낳아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 지금 아들 살리는 얘기는 이게 지금 구약의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이전에도 이런 아들 죽은 자 살린 기적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전례가 없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전례가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새로운 전환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사에 없던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그 전무했던 전례가 없던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다락방에서 오늘날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는 계속돼요. 여러분 이 850년 전인데요, 그 후에 한 900년쯤에 서기 한 50년 40년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떠나지 말고 다락방에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와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다락방에서는 놀라운 전례를 깨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게 갇혔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교수형 처했어요.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이제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가둬놨어요. 근데 좋은 날 잡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최대 효과를 죽이긴 죽이되 가장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겁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날 잡자고 지금 돼지 먹이고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그때 교회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모였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죽을 베드로를 살려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다락방의 역사는, 전례를 깬 역사는 계속 이렇게 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종백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기독교 방송을 치면 수도 없이 많은 검색 결과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BBN 한국어 방송처럼 온종일 라디오처럼 실시간 청취할 수 있는 방송은 드뭅니다. 이것이 BBN 방송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BBN 한국어 방송이 가지는 특징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온종일 방송을 듣고 있어도 광고도 없고 진행자가 주인이 되는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바로 저희 BBN 방송은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방송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시시때때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어쩌면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자문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를 사랑의 은혜로 녹여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내 자신이 성령의 은혜로 녹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TVN 한국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님의 주변에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 성경대학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료이며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오디오를 통한 강의 방식이고 또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체계적인 다섯 단계로 기초부터 성경 각권을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신앙 상담 및 성경에 관한 궁금한 점의 답을 찾을 수 있는 BBN 챗, 즉 대화방 사역이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은 그 주님에 대한 고백에 걸맞지 않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에 관해서 우리는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떤 부자 관원이 여러 계명을 잘 지켜왔음을 자랑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했을 때 그가 사실은 물질에 관해서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진정 최종 제자의 자격 심사를 받을 때 그 마지막 관문이 물질이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물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 4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건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위대한 사명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BBN을 알리고 소개하는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방송을 알리고 소개하는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ITL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복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템플 대학의 창시자였던 러셀 코엔 박사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에서 100만 장자로 성공한 약 4천 명을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조사한 결과 세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최선을 다했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목적을 이루는 데 기꺼이 투자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부탁할 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어느 통계에서 보니까 2%의 크리스천들만이 복음을 전하고 98%의 신자들은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에 16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약 25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인색함으로 각지 선교 현장에서는 자원이 항상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선교 지원금들을 세상 다른 것들에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2: 다니엘 제1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수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거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하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4: 제2장.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전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원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구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0: 경찰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여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여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1: 제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도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간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금열이 타는 불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넘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0: 건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다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에서 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비행기나 우주선이 때때로 궤도를 이탈하여 추락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맹신하던 현대인의 과학과 이성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생각이나 과학이나 지성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멸망치 않을 유일한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면 지금 제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많이 혼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슨 수수께끼인양 또는 수수께끼를 풀 수 없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정보를 숨겨두신양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알지 못한 채 확신하지 못해서 그 뜻을 찾아 헤매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가르침에 뚜렷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열매는 아홉 가지 영역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하나하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에는 질문이 따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불확실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말씀 방송에서 최근에 하기 원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선택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 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면 따라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선택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원리들이 담겨 있고 이 원리들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원한다면 이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 앞에 놓인 특정한 결정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서도 섭리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데서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문을 닫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바로 이 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하나님께서 이미 닫아버린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왜 내 삶 속에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는가 하며 의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우리가 인내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3절에서부터 인용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37편 4절에서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4절 마지막 부분만을 이용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약속은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편 30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기 원하는 일을 우리가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인내의 마음입니다.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잠언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조급합니까? 정말로 우리들은 재갈과 고삐로 제어해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조바심을 치고 안절부절합니까? 많은 신자들이 게으름이나 우유부단한 것보다 성급하고 충동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난관에 더 많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센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고자 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집,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딸의 양자로서 자라났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그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옷을 입었지만 자신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것을 언제나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보러 갔던 그날, 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모세는 이쪽과 저쪽을 살펴서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는 분노를 터뜨리고 성급하고 충동적으로 분수에 넘는 행동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살인을 감추려고 그 애굽 사람의 시체를 모래에다 파 묻었습니다. 모세는 아무도 자기가 저지른 일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두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왜 너희들이 형제들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말하자 한 사람이 모세를 보고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들의 주권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저께 죽인 애굽 사람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고 하였습니다. 그때야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후에 타지 않고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시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름이나 우유부단한 것보다 성급하고 충동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난관에 빠져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갑작스러운 충동을 쫓아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가르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충동 구매입니다. 우리가 가게에 가서 뭘 보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충동적으로 그 물건을 사고 집에 와서는 정말 필요한 물건이 아닌 것을 깨닫고는 조금 사용하다가 아예 사용하지도 않고 처박아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을 얼마나 어리석게 낭비하고 있는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뜻을 알고 싶다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에 그대로 계십시오. 처한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봉착한 문제에 대한 깊은 내면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짧은 약혼 기간이나 성급한 결혼을 피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더 유익하지 않나, 유익한 것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고 잠깐 사귀다가 결혼을 하고 복된 결혼 생활을 하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훈계를 받으며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결혼 상담자로 저는 이런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결혼이 불행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부부들과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저들이 계획한 결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발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당신의 인생의 반려자로 당신의 삶 속에 주셨다고 확신한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을 검증해 주시길 의뢰하고 또 그 뜻을 발견하기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젊은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배우자와 영원하게 연합하려는 결정을 하는데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신실하게 찾은 후에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게으름이나 우유부단한 것보다 성급하고 충동적인 것 때문에 더 많은 영적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을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 깊은 내적 확신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나오미가 그 자부 룻에게 준 가장 훌륭한 조언은 룻기 3장에 나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와의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루시리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바른 감정 그리고 바른 의사소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느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만 되어도 갈등이나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BBN 방송을 사용하시는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신앙 간증까지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자리에서 얽매이거나 그것에 집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번개가 이 편에서 저 편까지 번쩍거리듯이 그렇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다음에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신은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갈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위해서 신경 쓰느라 이사 갈 준비를 할 겨를이 없으십니까? 바라기는 영원한 처소로의 이사를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0: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주받을 복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다른 복음들은 어떤 복음들일까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복음,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복음도 잘못된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복음도 잘못된 것이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나 목사님 또는 종교 지도자를 잘 받드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복음도 잘못된 것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믿고 따라가다간 저주받기 십상입니다. 그 저주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영벌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참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듣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인터넷을 통한 1대1 대화를 말하는 채팅을 해보신 분이 많을 줄 압니다. 이런 인터넷의 도구들은 그 익명성 때문에 더욱 솔직하고 또 진솔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BBN에서도 이와 같은 인터넷 도구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개인 구원 상담과 일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BBN에서 제공하는 이 채팅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bbnchat.org, 즉 bbnchat.org가 되겠습니다. 매우 전문적이고 헌신된 신실한 상담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드리는 BBN챗,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또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또 상담을 통한 영적 성장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는 언제 소리를 외칩니까? 언제 목청을 올려서 소리를 지릅니까? 산에 올라가면 야호 한 번쯤 해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시는지요? 아니면 적어도 내 마음속에 와 하며 외치는, 감탄하는, 감격하는 그러한 순간을 언제 경험하시는지요? 세상에는 소리 지르기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회에서 요시히코 가토라는 일본 사람이 싸우기를 원해 그럼 한번 해보지 라고 소리 지르면서 1등을 해서 750불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고 하니 음량 측정기로 측정했더니 이 사람의 소리가 115.8데시벨. 이것은 철도 위를 달리는 기차가 내는 소음보다 더 큰 소리라고 합니다. 글쎄요, 가히 과연 사람으로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얘기하기를 자기가 아마도 아이들을 기르며 소리를 많이 질러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 아들들을 많이 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한 목소리 크기를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 목청을 높이며 힘을 다하여 소리를 외치는가 하는 것은 내 내면의 상태를 잘 반영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화날 때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죠. 뭐 우리가 그런 경험들. 아니면 뭐가 즐거워서 기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언제 우리가 흥분하며 어떤 대화의 내용 속에 우리가 흥분하며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지르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대변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관중들을 선동해서 그 경기로 몰입시키기 위해서 제스처를 하면서 손을 막 흔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하는 시편 100편의 말씀 보시면 마치 시편 기자가 그 선수들 같이 손을 막 휘저으며 우리를 감사의 축제 가운데 몰입시키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며 그 외치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0편 유명한 시편입니다. 감사의 정수를 잘 묘사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우리가 외우고 노래할 만한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철학이 담겨져 있는,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가히 축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 지침이 이 시편 100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축제로 초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을 부를지어다. 노래하며 여호와께 나아오라고 온 땅을 향하여 유대인들뿐이 아니고 이스라엘뿐이 아니고 온 백성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여호와께 나와 즐거운 노래를 찬송을 부르라고 초대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는 축제와 기쁨의 환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과 축제, 환호, 절제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 외쳐드리는 분위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값진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웃을 수 없는 우리였으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참된 기쁨을 빼앗겨버린 우리였으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그 기쁨,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당신의 부활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해 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기를 감사는 인생의 바퀴를 잘 굴러가게 해주는 기름과 같다. 감사하는 영혼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행해 주신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바퀴를 멋지게 굴러갈 수 있도록 기름을 해주는 기름과 같으며 감사하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많은 선물을 경험했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은 세상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쁨의 삶이며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2절과 4절에 보시면 이제 축제의 분위기를 설정해 줍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가자, 가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며 노래하면서 춤을 추며 그 분위기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하는 마음으로 예배할지어다. 전하는 마음으로 섬길지어다. 누가 말려도 나는 여호와를 예배해야만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겨야만 됩니다. 이 분위기입니다.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으로 계시는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궁정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패스워드가 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는 감사가 가득 차 있기에 감사로 우리는 그 문 안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서 여호와의 존전에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여호와의 궁전 안으로 들어가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제의 분위기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는 주의 이끄심 가운데 끊임없는 찬송이 있어야만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인터넷 사용하면서 뭐 물건을 하나 서치하고 나면 뭐 세탁기를 보고 나면 계속해서 세탁기 광고가 막 인터넷에 뜨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세탁기 광고를 막 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계속 팝업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생각이 초점 맞춰져 있으면 감사의 패스워드로 하루를 시작하며 여호와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송축하는 모습을 유지하면 여기저기서 감사의 주목이 찬양의 꺼리가 팝업하며 우리 삶을 그렇게 치장해 줍니다. 삶의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겠으나 그 어려움들을 덮을 수 있는 감사의 제목,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감사의 이유를 알아야만,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제 3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 가운데 감사의 이유이시며 또한 이유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말씀하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 저것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이며, 이것 저것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보호 장벽을 쳐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의 이런 명령 저런 명령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명령 저런 명령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 주님께서 또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해, 내 인격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해 이 명령도 주시고 이 금지 명령도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 그 결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고 또 구원받고도 또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응답하시며 우리가 진지하게 자백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올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약해진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올 때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안아주시며 우리를 얼싸 안아주시며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가 그 탕자를 맞이하신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의 실패로 괴로워할 때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며 당신의 그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다시 영혼의 자유함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나 또 기다리시며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이 발표하신 그 계획을 결코 이루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그 성실하심에 대대에 미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며 우리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 주위를 바라보면 불평할 것 투성이겠으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내 속을 바라보면 좌절되고요. 내 주위를 바라보면 그 기에 눌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감싸고 있음을 확인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으며 다시 찬양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매일 뜨는 해와 달과 별 인하여 감사드려 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해가 나면 덥다고 불평을 합니다. 누구는 해가 나면 맑은 날씨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는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구질구질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비가 오면 커피 한 잔 타놓고 씨를 쓰며 그날을 즐기기도 합니다. 어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 바지를 다리미질 하다가 그냥 바지를 다 태워버렸어요. 새 바지인데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이 새 바지를 아내가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감사주일이니까 잠깐 참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찌해야 좋으리까. 그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 바지를 입고 있을 때 아내가 다리미질을 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는 분명히 또 다른 감사의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영혼들은 그 숨겨진 감사의 이유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 감사로 불평을 대체하며 멋있는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양이 우리 인생의 질,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또한 감사의 양이 우리 인격을 대변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입만 열면 불만하는 분들,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는 분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면 찬양하는 감사하는 표현이 주님의 은혜를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일주일 통째 잡아서 감사절기로 지냈습니다. 필그림들은 사흘을 지냈고 오늘날 미국인들은 하루를 감사절로 지냅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하기를 아니 우리는 364일을 감사일로 정하고 하루를 불평하는 날로 정하는 게 좋겠다 제안을 했어요.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래 하루 잡아서 불평을 막 해보세요. 그러나 나머지 364일은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여유 있는 넉넉한 이것이 우리 영혼을 더 기쁘게 해주며 우리 주위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해주며 우리 하나님께 이것이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 내용을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교훈 및 적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제의 삶의 내용을 3절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근거 또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내용을 이 3절이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꼭 그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뭐요?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0: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있는 세 개의 진술 내용, 우리가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이 사실을 반복함으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다고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내가 선택해야만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부인하고 부인해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으시니시며 우리는 그분의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현실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분위기 속에, 그 프레임 속에 내 생각과 내 삶을 집어넣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엄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초대의 내용은 그 하나님 앞에 서라, 그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I belong to you. 그리스도를 아는 영혼들은 이 표현의 위대함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커다란 복인가를, 아니 우리의 생존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께 속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진술 내용이며 진리입니까?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가히 축제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불안과 좌절 속으로 푹푹푹푹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 모르면 그게 바로 왕따라는 거죠. 엄청난 왕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나는 그분의 따스함 속에 속해 있기에, 그분의 무한한 능력 가운데 속해 있기에, 나는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하신 살펴주심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에 I belong to him.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계속하는 한 우리 영혼은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감사가 넘치며 찬송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때로 어리석게도 이 고백을 거부하기에, 거절하기에 스스로 판 웅덩이 속에 내 영혼을 던져버리고 거기서 고생 또 고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이 표현은 속박과 굴레의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것이기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내 인생 뒤집어져도 괜찮은 이유는, 내 인생의 배가 뒤집어져도 괜찮은 이유는 우리 인생의 배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존재의 목적이 분명한 영혼은 분명한 만큼 복된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 인생을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엉뚱한데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우리 존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며, 아니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다 바쳐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 저도 괜찮은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여호와이시기에, 그분이 온 우주의 주님이시기에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기에, 속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존재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께 속해야 되며 더 깊이 속해야 되며 그분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확인하며 노래하는 삶, 삶의 목적을 확인하며 그 목적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삶.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익스체인지의 의미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명쾌하게 드러나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은 헤매고 있는 그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확신과 노래가 우리 삶의 의욕을 일으킬 것이며 우리 흘리는 땀에 의미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 때문에, 인생 때문에 고민하지만 왜 고민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놓고 고민하는데 그 고민의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표가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 첫 번째 주님께 고백 드려야 되는 내용, 주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은 궁극적인 안식을 취하게 될 것이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고백할 내용은 저는 주님 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찬양할 만한 이유가 놓여져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깨를 쫙 펴야 될 이유를 발견합니다. 주먹에 힘을 꽉 줘야 될 이유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시니까는요. 하나님이 내 왕이신 것을. 나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나는 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보고해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보고를 즐겨 받으십니다. 점수를 매겨주기도 하십니다. 잘했다고 어깨를 두들겨주기도 하십니다. 내 왕이십니다. 내게 명령도 하십니다. 그럼 저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 네, 제가 그것을 행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많이 있지만 그 일을 제게 맡겨주시니 제가 이 일을 멋지게 행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약간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우쭐대도 괜찮아요. 조금. 우쭐대야죠. 내가 누군 것을, 누구인 것을.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His own people.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요 무리는 내 백성이야 라고 칭해 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비시켜 주셨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해드린 선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그것도 또 감사의 제물로 바쳐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위대하심을 보여줘야만 되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진리로, 은혜로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진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주위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섬기는 이유는 내가 받은 바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었기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다른 영혼들을 소개해 주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향한 내 신분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삶에 의욕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지, 내가 땀을 흘려도 괜찮지. 그 이유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우리는 스페셜 마이너리티예요. 아주 중요한, 아주 요긴한 하나님의 정의의 부대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며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고백, 주님, 제가 주님 백성이며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아니요, 정말 주님이 저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감사드려야만 됩니다. He is my king.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니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표현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나는 여호와의 양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삶의 원동력이 누구신가를 확인하며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필요의 총공급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며 우리의 삶에 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백해야만 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양입니다. 그 표현은 주님, 제가 주의 도우심이 지금 필요합니다. 양, 참으로 못난 동물입니다. 정확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제가 양이오니 저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다시요,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공급하고 계시며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절부절하지 마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Try, test His goodness or taste His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시험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도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He never failed.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는 그분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양이오니 과거를 돌이키며 불만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나 감사드릴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내일을 계획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으나 우리에게는 감사드려야 될 더 많은 이유가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바라보며 불만 아니요 감사하고요.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또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영혼은 과거의 모든 아픔이 아니 있죠. 많은 죄악도 있죠. 영적으로 건강한 영혼은 그 죄악도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에 내던지며 정결함 받으며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주님께 감사의 단을 쌓는 영혼이 참으로 건강한 영혼입니다. 아무리 아픔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죄악이 번복된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영혼은 그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다시 번듯하게 주님의 은혜로 세움받는 영혼입니다. 또한 건강한 영혼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미리 낙담하지 아니하고 미리 주저앉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미리 감사하는 영혼, 이 영혼이 참으로 건강한 영혼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영혼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이곳 저곳에 팝업 시키시는 떠오르시는 그러한 수많은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불만해야만 되는 상황에도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기 까닭에 그 가운데도 분명코 감사드려야 될 조건과 이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눈을 크게 뜨고 발견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이며 그것들을 발견하여 주 앞에 감사의 제물로 바쳐드리는 영혼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영혼이요 축제의 삶 속에 들어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저의 주인 되어주시고 저의 왕 되어주시고 저의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가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제의 삶으로 계속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의 계절이라고 늘 난리들을 칩니다. 중요한 것은 참으로 내 영혼 속에 그 감사와 그 평강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하늘의 소리를 이 땅의 지친 마음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느 날한 부인이 런던 역 앞에서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부인. 사실은 당신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의 말씀이라고요? 그 여인은 놀라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인. 저는 오랫동안 런던 역에서 승객들의 표를 조사하던 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표를 건네주고 갈 때마다 밝고 명랑한 웃음으로 아침 인사를 대신하곤 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미소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후 어느 날 아침이었죠. 나는 당신이 손에 조그마한 성경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그 성경책을 사게 되었고, 마침내는 그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BBN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미소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BBN 사역의 물질 동역자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으로 가시면 여러분의 온전한 물질 후원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 수준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해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어느 기준까지는 행해야 축복이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조건에 끼워 맞추지 말고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십자가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삶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위대한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과의 만남이요, 나아가 위대한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의 가르침은 한 사람의 생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훌륭한 사람이란 반드시 유명한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어 그의 모습을 변화시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아마도 상상을 초월한 만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한 안드레와 요한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된 전도자가 되었고 안드레는 시몬을 주님께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났고 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BBN ITL 카드를 나누어주는 일을 통해서 불우한 인생들을 위하여 주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전도자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왕이시여, 어디 편찮으십니까?
1: 괜찮아,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럴 뿐이야.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지는 것 아니오.
2: 다윗 대왕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넘겼지만 가장 마지막 어려움, 즉 죽음이라는 문턱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3: 아니, 이 왕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지 발표를 해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4: 네, 글쎄 옵시다. 지금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지요. 왕자가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서 누구를 다음 왕이 되게 하려는지 그것은 오직 다윗 왕만이 알 수 있죠.
2: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궁금해했어요.
0: 솔로몬.
5: 예, 어머니.
0: 왕께서는 왕자들 중에 너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것을 알고 있겠지.
5: 물론입니다.
0: 순서대로 하면 너의 형이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너를 더 사랑하고 계시니 지금 아버지도 여간 곤란하신 게 아닌 것 같다.
5: 예, 이럴 때일수록 조용하고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꼭 왕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0: 그래, 정말 너는 어른스럽구나. 그러니 아버지께서도 너를 사랑하시는 게 일개다.
2: 어려서부터 솔로몬은 침착하고 겸손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나이는 어렸지만 다윗 왕은 솔로몬을 가장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1: 저 애가 크기만 하면 우리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할게요. 저 애를 잘 기르도록 하시오.
2: 그러나 다윗 왕은 고민이 있었어요.
1: 내 마음대로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 애가 왕이 되도록 하고 싶으나.
2: 이러한 다윗의 속마음은 서리 없이 여기저기 알려지게 됩니다.
3: 대왕이시여, 염려 마십시오. 우리는 솔로몬 왕자님을 도와서 그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1: 고맙소. 그러나 당분간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오.
2: 그러나 그것이 비밀로 감추어질 수만은 없었어요.
6: 아버지가 그 젖비린내 나는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실 것 같다고?
7: 예, 왕자님.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2: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그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8: 왕자님이시여, 왕께서 몸이 아주 쇠약해지셔서 언제 돌아가실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6: 그럼 기회는 이때뿐이로구나.
2: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6: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모이도록 하여라. 왕께서 몸이 아프셔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시니 내 스스로 왕이 될 수밖에 없다.
2: 그는 지난날 자신의 형이었던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부하들을 모아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9: 마마! 마마! 큰일 났습니다.
0: 무슨 일인고?
9: 예, 아도니아 왕자께서 지금 왕이 되려고 부하들과 함께 로겔 샘터로 출발하였답니다.
2: 로겔 샘터라는 것은 커다란 연못이 있고 나무가 무성하여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곳이에요.
0: 큰일 났군. 빨리 솔로몬 왕자를 찾아서 이곳에 기다리고 있으라 이르라.
2: 솔로몬의 어머니는 급히 왕궁으로 다윗 왕을 만나러 갔어요.
1: 무슨 일인고?
0: 왕이시여, 아도니아 왕자를 다음 왕으로 결정하셨습니까?
1: 천만에, 그런 일 없어.
2: 솔로몬의 어머니는 지금 밖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윗 왕에게 일러바칩니다.
1: 안 될 말. 그렇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나팔을 불어서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라.
2: 로겔 샘터에서는 아도니아를 따르는 부하들이 모여서 고기를 굽고 술을 돌리며 이제 곧 아도니아 왕자가 왕이 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6: 아니 저건 왕궁에서 부른 나팔 소리 아닌가?
10: 그렇습니다. 왕궁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2: 그때 쏜살같이 달려오는 군사 한 사람.
11: 왕자님, 큰일 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지금 그것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6: 아니 뭐라고? 솔로몬이? 아니 솔로몬이 왕이다.
2: 사태는 삽시간에 뒤바뀌고 말았어요.
5: 이것 봐, 여기 더 이상 있다가는 우리는 반역자로 몰린다고.
10: 맞는 말이야. 어서 왕궁으로 가서 솔로몬 왕에게 인사를 올리는 것이 좋겠어.
11: 아, 그래.
2: 사람들은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6: 아니 이놈들, 내가 왕이 될 듯 싶으니까 잔뜩 몰려왔던 놈들이 형세가 불리하니까 모두 도망을 쳐. 이 비겁한 놈들아!
2: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4: 왕자님.
6: 뭐요? 왜 당신은 안 가고 있는 거요?
4: 왕자님도 빨리 솔로몬 왕에게 가서 절을 올리십시오. 그러지 않았다가는 왕자님은 반역죄로 사형을 당하고 마십니다.
2: 별 수 없었어요. 아도니아 왕자는 혼자서 무거운 걸음걸이로 왕궁에 들어가 솔로몬 앞에 엎드렸습니다.
6: 왕이시여, 제가 경솔하였습니다.
2: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한 아도니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았어요.
5: 비겁한 인간 같으니, 저런 자는 기회만 있으면 언제나 배신하고 반역할 자 아닌가. 여봐라.
12: 예, 왕이시여.
5: 끌고 나가라. 비겁한 인간은 용서할 수 없다.
2: 왕이 되려는 꿈에 부풀어 있던 아도니아 왕자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일생을 끝내고 맙니다. 솔로몬은 결코 어리거나 마음이 약한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5: 대왕께서 나이 드시고 몸에 병이 들어있는 동안 여러 가지로 못된 일을 저질렀던 자들을 모조리 체포하라.
2: 솔로몬은 강한 왕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괴롭히는 자들부터 먼저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야 마음 놓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0: 어디로 가는 거예요?
1: 이스라엘로 간다.
0: 저렇게 많은 나무도 이스라엘로 모두 가나요?
1: 그럼.
0: 왜요?
1: 이스라엘에서 왕궁을 새로 짓고 성전도 새로 짓는데 지금 닥치는 대로 좋은 나무를 사들이고 황금 덩어리도 사들이고 있단다.
0: 그럼 황금으로 짓는단 말인가요?
1: 그렇단 말이야. 그 지금 소문이 자자해.
2: 젊은 왕 솔로몬은 처음에는 주위의 적들과 간신들을 사형에 처하는 등 무서운 왕으로 소문이 났으나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즉 황금 궁전과 황금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궤를 모시는 건물이에요.
3: 저기 저 나무들은 어디서 오는 것들이에요?
4: 예, 레바논에서 오는 백향목들입니다.
3: 저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들입니다.
4: 아, 예,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3: 이번 건물은 나무 기둥 하나, 지붕의 기와 하나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써야 합니다.
2: 날마다 수많은 짐수레들이 세계 각국에서 도착했습니다.
4: 왕이시여, 이것은 멀리 남쪽 바다의 인도라는 나라에서 가져온 황금 덩어리들입니다.
5: 왕이시여, 이 옷구슬은 이집트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2: 그 수많은 물건들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해군이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의 해군은 가깝고 먼 바다를 건너가 많은 귀한 물건들을 실어날랐어요.
6: 아니, 저렇게 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다 가지고 와? 저 돈 주고 사오는 거야? 아이,
7: 그럼 사오지, 뺏어오나?
6: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많아?
7: 이거 모르는구먼. 우리나라한테 세금 바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이집트도 우리한테 세금을 보내온대요.
2: 네, 그렇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절에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서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것은 그만큼 나라가 힘이 있고 훌륭한 왕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0: 엄마, 저기 봐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무슨 사람들일까요?
8: 저 사람들은 노예들이야.
0: 노예들이 왜 저렇게 와요?
8: 아, 일하러 오는 거 아니냐.
0: 무슨 일을요?
8: 예루살렘에 성을 새로 쌓는다는데 아마 그 일을 하러 오는가 보다.
2: 솔로몬은 황금의 궁전과 성전만을 지은 것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세계 최강의 성벽을 새로 쌓았으며 이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시절에 이스라엘은 날마다 새로운 건물을 세웠으며 나라 여기저기에 적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튼튼한 성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이렇게 보이는 일만 잘하는 왕이 아니라 슬기롭기 짝이 없는 왕으로서도 유명하죠. 솔로몬 왕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재판이 하나 있어요.
8: 벌써 아침이네.
2: 예루살렘 성 안 한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8: 얘는 정신없이 자는구나. 좀 기다려라. 내 아침 지어놓고 와서 젖을 줄 테니까.
2: 아침 식사를 지으러 나가려던 여인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8: 아니, 그런데 아이가 왜 이렇게 꼼짝도 안 하지?
2: 낳은 지 며칠 되지 않는 갓난애였습니다.
8: 아가야? 아가야!
2: 아이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8: 아니, 무슨 일이야?
9: 왜 그래?
8: 우리 여기가 죽었어?
9: 어?
8: 밤에도 젖을 빨면서 그렇게 새근새근 잠이 들었는데 이럴 순 없어! 이럴 수가 없어!
9: 아이는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말어.
8: 아이고, 아유, 내 아기가 잠이 깼구나. 오, 그래, 그래.
2: 그 집에서 일하는 여자 중 비슷한 날짜에 아이를 낳은 또 한 사람의 여인이 있었어요.
8: 아이고, 아유, 우리 아가야. 아유, 예뻐라. 응?
2: 물끄러미 그 아이를 바라보던 여인은 갑자기 소리쳤어요.
8: 아가야?
9: 어머머?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왜 이래?
8: 아니야, 이 애가 내 아이야. 저 죽은 아이 내 아이가 아니라고.
9: 미쳤군, 미쳤어. 아니, 자기 아기가 죽으니까 완전히 미쳤네.
2: 이 두 사람의 다툼을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자 결국 솔로몬 왕에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3: 아기가 누구의 아이인지 가려달라는 말인가?
10: 예, 왕이시여. 저 여자는 본래 잔버릇이 나빠서 자면서도 마구 뒤적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어제도 자면서 뒹굴다가 아이를 깔아서 숨지게 한 뒤 겁이 나니까 제아야고 바꿔놓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11: 거짓말입니다, 왕이시여. 어찌 제 아이를 깔아뭉개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저 여자는 자기 아이가 죽자 내 아이를 뺏어보려고 저런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2: 이 재판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려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
3: 두 사람은 분명히 저 아이가 모두 자기 아이란 말인가?
10: 예, 자기 아이도 못 알아보는 애미가 있겠습니까? 거짓말 나라, 이 요망한 거!

0: 그러니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두 사람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니 도리가 없다. 그 아이를 둘로 갈라서 각자 절반씩 나눠 갖도록 해라.
1: 이 놀라운 판결에 사람들의 얼굴색이 변하는데.
0: 어떤가? 그러면 공평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한 사람의 거짓말쟁이는 죽기 마련이야.
1: 우물쭈물하던 한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2: 왕이시여, 그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좋다. 경비병, 저 아기를 둘로 잘라라.
1: 경비병이 아이 앞으로 가서 칼을 번쩍 드는 그 순간,
2: 안 됩니다, 왕이시여.
0: 무슨 말인가?
2: 저는 아이를 갖지 않겠사오니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0: 아니, 뭐라고?
2: 아이를 죽이면 안 됩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1: 천천히 그 여인을 바라보던 솔로몬 왕은 소리칩니다.
0: 아이를 이 여인에게 주어라. 저 아이는 너의 아이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기가 죽는 것을 보고만 있겠느냐. 아이를 절반으로 갈라달라고 한 저 여인이야말로 이 아이의 어머니도 아닐 뿐더러 더러운 거짓말장이다. 당장 감옥에 쳐넣으라.
2: 왕이시여, 현명하신 대왕이시여.
1: 어떤 재판에서도 이 솔로몬의 재판이 자주 이야기됩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뛰어난 실기를 가진 왕으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재판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은 수많은 책을 써서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 책 이름은 성경의 잠언 그리고 지혜서라고 불리웁니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슬기롭게 한 솔로몬.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3: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육군 2230-1부대 소속 군인교회인 임마누엘교회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낭독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의로운 존재일까요? 우리는 의로워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구원을 얻을 만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러한 의로움을 우리는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의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우리의 의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행한 의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결코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의를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구원을 위해 행위를 강요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설교에서의 주된 주제예요. 행위를 통해 우리의 의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율법이기 때문이죠.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고 환영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온 군중들 가운데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나의 구원은 결코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고 싶지만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서 시작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샤갈로 불리는 리버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81살에 그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출신이었던 리버만은 9살 때에 단돈 5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이민을 와 맨하튼에서 과자 가게를 운영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버먼은 74살에 은퇴한 후에 노인정에서 체스를 두며 소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체스 파트너가 약속을 어겨서 혼자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젊은 봉사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보시지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리버만은 화실을 찾았고 그때부터 10주간 교육을 받고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 81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화가 리버만은 일약 원시인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로 불리웠고 그림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101살에 22번째 개인전을 열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장의 고동이 멈추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을 시작하기에도 너무 늦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도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한 당신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1971년 10월 2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놀폭이라는 도시에서 자그맣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대표인 데이비 박사님은 미국 사회와 교회의 영적 어둠을 진리의 빛으로 밝히고자 믿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또 규모 있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2000년부터는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는 저희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시간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일평생을 청교도의 영성을 쫓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던 임종백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임종백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있다가 이제 사르밧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가 사르밧에 온 과정까지 오늘까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르밧에서 바부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한 3년 가까이 머물었을 때 그 머물 때 처음 집에 그 집이 참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병밖에 없어서 그거 먹고 이제 한 끼 먹고 죽겠다. 그 과부 젊은 어머니도 그렇고 어린 아들도 그거 먹고 이제 죽게 될 판인데 엘리야가 와서 이 선지자가 그 집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렙다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어떤 과부한테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이 과부 무명의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기적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이 밀가루 한 움큼과 물 기름 한 병 가지고 내가 먼저 먹을 테니까 나한테 떡을 먼저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이렇게 할 때 참 듣기 어려운 말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고 따르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이 과부는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기적이 일어났죠. 그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그 양이 자꾸만 매일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이 계속 쏟아져 나와서 3년 넘는 가뭄을 이겼다는 그 기적의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위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일 후에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점점 병세가 악화되다가 마침내는 죽습니다. 죽는데 이 아들을 결국은 일으키죠. 일어나게 하죠. 살아나게 만드는 이 기적.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적을 낳는 다락방 이런 제목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낳는 다락방. 네. 다락방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들, 그런 위기가 이 나라라는 큰 공동체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가정의 위기가 있고 또 교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은 모르는 위기가 이렇게 위기가 종종 계속 찾아오는 것이 인생살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중년의 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년의 위기, 중년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년의 위기가 있고 또 건강에 어떤 분은 건강의 위기가 찾아와서 이 건강을 극복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갖게 되는 인생의 새로운 면이 펼쳐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돈이 또 직장이나 사업에 위기가 찾아와서 또 자녀들에게 위기가 찾아와서 가정생활에 또 우리 이민생활에 큰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위기는 어느 누구를 어떤 공동체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우리 모두에게 어떤 공동체 어떤 나라 어떤 가정 어떤 개인에게도 위기는 비껴가지 않습니다. 오늘 위기가 없이 평안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위기를 대비하는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한 번은 맞닥뜨리게 되는 위기를 만날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위기를 대응할 것인가 대응 전략 위기관리 요법 위기관리 비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응 관리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대부분은 뭐 저를 포함해서 아무리 뭐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불가능 내 힘으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손에서 벗어져 나간 일들입니다. 그걸 갖다 위기라고 하는 거죠.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걸 위기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건강으로 내가 가진 그 실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뭐라고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의 한계를 이미 벗어난 내 손을 벗어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내 힘으로 안 되는 불가능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관계의 문제, 우리 가족의 찾아온 문제, 우리 국가 공동체라든지 교회 공동체에 찾아온 그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위기 상황을 만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그 위기 상황을 만나면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그 만일 그렇게만 말한다면 그 사람은 허세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아마 위기의 상황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전부 다 모두 다 대부분의 경우는 두렵고 떨고 안절부절할 수 있고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위기 앞에서 위기를 잘 관리하는 것, 위기를 잘 능숙하게 위기를 관리하고 처리하고 이 위기 상황을 그 말이 포함하고 있는 그대로 위기는 위험 플러스 기회라는 말 두 마디가 합해서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위험을 위험 상황을 정말 정말 핸들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아주 기회로 좋은 기회로 내 삶을 열어주는 전환하는 국면으로 바꾸는 그 능숙한 위기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다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위기를 잘 다루고 위기를 능수능란하게 잘 극복하고 다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인은 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죠. 우리 힘으로 핸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가 나를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으니 건강의 위기가 닥쳐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 건강의 위기를 매니지먼트 할 수가 있고 그런 돈, 경제적인 문제가 그런 위기가 닥쳐와도 관계적인 가정에 어떤 알지 못하는 중년의 위기가 나도 모르게 중년의 위기는 참 위험합니다. 대개의 중년의 위기 같은 경우는 알지 못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중년의 위기 그거 찾아오고 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다. 아 지금 나 중년의 위기 속에 빠져있다. 이걸 알면 잘 극복하기 쉽죠. 그런데 중년의 위기 같은 경우는 더 알지 못하게 어느 사이에 벌써 알았다 그러면 벌써 함정에 그래서 중년의 위기 속에 빠져있게 되는 거예요. 참 고약한 것입니다. 그런 고약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는 찾아오는 위기 알게 찾아오는 위기 그런 위기들을 앞에서 능수능란하게 핸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경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는 주일날은요 이 예배는 절대 헛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피를 쏟으셨으니까 감사해야죠. 감격해서 나오는 거지 뭐 뭘 가지려고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내용이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짐스럽게 예수를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못 갚죠. 어떻게 갚겠어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해서 감사한데 갚을 길이 없죠. 그냥 감사해서 나오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나왔는데 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경배하다 보면 그 감격에 젖어서 오늘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예배하고 십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피와 땀과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속해 주신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격해서 주님 앞에 주일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이렇게 잔디를 깎고 다 출임을 하고 또 이렇게 전화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 누가 안 나오면 누가 안 나왔다 그 안타까워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자 애쓰는 그 노력들 그것이 우리가 그냥 억지로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여러분 그것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행위적인 율법의 행위 뭐 할례 받고 무슨 날 지키고 그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유다파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고 감격해서 드리는 헌신이고 고마워서 은혜를 갚을 길 없지만 고마워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냥 갚아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감격하고 그 은혜에 젖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감사하며 찬양하고 내 목자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위기를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그 위기에 초연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고 또 위기에 어떤 위기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나도 떨 수밖에 없지만 나도 겁날 수밖에 없지만 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이상하게도 예수 앞에 서는 순간 예배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늘로부터 그 평화가 하늘로부터 내려 내 마음에 한올에 있어 그 평화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담대해요.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서면 되지. 믿습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충만함, 주님의 자녀로서 그 평안의 의연함에 충만함, 주님의 자녀로서 이게 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세상은 돈 없으면 힘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아,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이 나요? 왜 좋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위기가 오나 겁없네. 그냥 이게 만용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게 계시니 예수로 충만하면 그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가 가득 채우시네. 그걸 고백하는 게 주님이 교회 목자 되십니다. 주님이 교회 머리 되십니다. 주님이 교회 왕이 되십니다. 이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종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주님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1장의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주님 이 교회 당신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돌아보면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서 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빛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저라고 우리 가정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장이 되어서 아내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있을 때 가장의 어깨는 무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무거워요. 교회는 교회 많은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이 가정 저 가정 스쳐가죠. 또 교회가 앞날 우리 차세대 이 자녀들 생각할 때 이 교회 이 많은 앞길 또 앞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때로는 저도 불안할 때도 있고 때로는 허전할 때도 있고 때로는 흔들거릴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비부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이 넘칩니다. 어떤 삶을 어떤 코너를 어떤 위기가 내 앞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충만함 fullness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얘기 들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어느 누구나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안연하리로다. 옛날 성경은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지금 우리 개혁개정은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랬는데요. 옛날 우리가 쓰던 개혁성경은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 앞에서 모두 다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벌벌벌 떱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양이 되고 주님의 나의 목자가 되실진데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옛날 양 끌고 다녀봤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목자라도 내 양 새끼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신데 내가 겁날 거 없지. 꼭 그렇게 되시기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겁나지 않고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안전하고 태연하다. 아,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위기관리를 잘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져도 어떤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또 가정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가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능수능란하게 침착하게 충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는 것 이 신앙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결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삶에 찾아온 또 자기가 처한 가정에 찾아온 위기를 위기 상황을 잘 핸들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리아죠. 우리 17절에 보시면 17절에 보시겠습니까? 우리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그 집 주인되는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일 후에라고 했죠. 이일 후는 일리아로 말하면 그리시네가도 지나왔죠. 그리고 이제는 사르밧 과부집에 왔는데 과부집에 아무것도 없이 한 끼 먹고 이제 죽겠다는 그 사람 집에 와가지고 그걸 얻어먹고 계속 지금 가루하고 기름이 끊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3년 가까이 지금 아마 이 사건이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 사건은 아마 그 일리아가 사르밧 과부 집에서 한 3년여 마지막 그 스테이하는 머무는 마지막 기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에 바로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갈멜산으로 가는 이야기가 다음 주부터 전개되게 참 재밌습니다. 그 참 재밌어요. 근데 갈멜산으로 가기 전에 지금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못 해도 2년 내지는 3년 맥시멈 최소한 2년 내지 3년 지금 매일 지금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죠. 근데 이 집에는 뭐가 쏟아지냐면 가루하고 기름이 쏟아져. 진짜 깨가 쏟아지는 건 기름이 쏟아지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 뭐 그 결혼해야만 깨가 쏟아지는 것입니까? 지금 결혼 안 했는데도 뭐가 쏟아지는 겁니까? 깨가 쏟아지고 있어요. 아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만 결혼하고 뭐 혼인은 가야 깨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 믿으면 깨가 쏟아지고 기름이 쏟아지고 가루가 쏟아지고 축복이 쏟아지고 아니 정말 재미나잖아요. 아 눈만 뜨면 아니 쌀통 우리로 말하면 쌀통에 또 쌀이 싹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생겼는지 또 기름병에 기름에서 부친 게 부쳐 먹고 다 이리 전병 부쳐 먹고 다 먹었는데 아 또 기름이 한가득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기적 나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정말 좋겠네. 아 좋잖아요. 정말 깨가 쏟아지는 거예요. 기름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참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같잖아요. 아 그러니까 엘리야도 신났죠. 아니 와서 나무집에 그 가난한 집에 부잣집에 가서 밥 얻어먹어도요 눈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집에 그나 먹고 이제 한 끼 먹고 죽을 사람 집에 와가지고 아니 자기도 먹으니까 좋지만 이 사람 내 과부하고 젊은 아들 뭐 해줍니까 지금 살려주고 있잖아요. 아니, 기분 좋잖아요. 죄종으로서 괜히 성도들한테 폐가 되고 민폐되는 인생 살면 얼마나 참 힘들어요. 눈치 보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사람은 민폐가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 가뭄에 축복을 주는 사람, 문제 해결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예수 잘 믿는 사람, 주님 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절대로 민폐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들이 주의 선교사들이 복음 전할 때 아 민폐 끼친다고 서양 귀신들이 왔다고 얼마나 미개한 우리 한국 선조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종들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가 개화되고 영원히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세계 10위에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교회 때문에 세상은 잘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이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신나게 재미있게 지나는데 아니 갑자기 이게 뭐예요? 그 일 후에 이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시름시름 하더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과부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깨가 쏟아지잖아요. 진짜 밀가루가 아마 가루가 가뭄에 남들은 굶어 죽는다고 난리인데 가루가 쏟아져 매일 굶는 일 없고 밥 잘 먹고 등 따시고 아 이런 일만 생기는데 갑자기 아들이 시름시름 하려니까 아 이러다 말겠지. 하나님의 종도 있고 말씀했잖아요.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잖아요. 아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기적도 체험했는데 아마 이제 별일 없겠지.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점점 병세가 악해지더니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고 나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여인에게 또 다른 믿음의 시련이 오고 엘리야에게도 또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야한테 온갖 불평을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기적도 난 거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내 아들 죽었어요? 사실 이 사람, 이 과부는요, 그 엘리야가 안 왔으면 진작 죽었습니다. 왜요?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오므로 아들도 살고 자기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엘리야 때문에 아들도 살고 그다음에 자기도 3년 가까이 지금 최소한 3년 동안이라고 그러죠. 엘리야가 이 집에 머무는 기간이 3년 동안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지금껏 사는 것도 내가 은혜요. 그런데 앞에 조그만 어려운 일 닥치면 당장 믿네 안 믿네 교회 다니네 안 다니네 그다음에 누가 어떻게 했네 안 했네 온갖 불평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본연의 모습이에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불평을 당할 때 엘리야가 볼 때는 기가 막히죠. 아니 자기 때문에 3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아들 죽였다고? 당신 책임져 그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신 책임져 그 말이에요. 아니 엘리야가 볼 때는 생사람 잡는 거죠. 내가 뭐 남편이니까 결혼했습니까? 지금 결혼 관계예요 이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책임질 일입니까? 책임지는 일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죽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 당신이 와서 내 아들 뭐 했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화납니다. 그럼 기가 막히죠.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하면 위기 벌써 여러분 이것이 위기입니다. 엘리야한테는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이게 위기예요. 물론 이 여인에게는 과부에게는 아들 죽은 게 위기죠. 그 아들을 남편 삼아 소망 삼아 꿈 삼아 살았는데 이 아들이 떨컥 죽었으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게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에게는 이걸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거든요. 위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내공이 있어요. 내공이 쌓였어요. 이미 늘 이렇게 그 위기를 관리하는 비결, 위기를 관리하는 비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과부처럼 아들을 잃었든지 건강을 잃으셨든지 어떤 위기가 닥쳐가도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비책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에게 온유하게 대해주잖아요. 온유하게 대해주고 원망 불평 쏟아내는 그 여인에게 충고도 안 해요. 충고도 안 하고 또 변명도 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뭡니까 책망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그냥 그걸 묵묵히 받아줍니다. 그 여인의 문제가 엘리야가 책임질 일이 아닌데도 그 여인 아들 죽은 걸 다 자기가 온팍 뒤집었어요. 책임을 지는 거.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함은 나약한 것이 아니에요. 힘을 잘 조절하는 거. 자제력도 되고 온유하고 절제는 다른 것이지만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죠. 힘을 적당하게 분배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힘을 잘 사용하는 것, 이 온유예요. 절제도 됐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그 엘리야가 비상 시기를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에게 그 비책은 무엇입니까? 한번 19절하고 2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19절,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아멘. 19절과 2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엘리야가 어디를 갔고 어디에서 내려왔다 그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위기관리센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비책이 있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가시고 다락방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락방이 바로 위기관리 통제센터입니다. 위기관리 센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나요?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 다락방을 가지고, 다락방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위기관리 센터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그것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위기관리 센터인 다락방에 거하더라 그랬어요. 19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엘리야는 다락이 자기 거처예요. 다락방이 자기 사는 데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주택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옛날에 신구약 성경 시대 때 유대인들은 집을 지면 맨 꼭대기 지붕 있는 데다가 방을 하나 더 들여놔요. 우리 한국도 비슷하죠? 한국을 가도 무슨 방? 다락방. 여러분은 성경적인 이유, 한국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다락방이라 안 그래요. 옥탑방이라 그럽니다. 맞습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옥탑방입니다. 이렇게 해서 2층에다 맞은 꼭대기 지붕 있는 데다 방을 하나 더 들여놓는데, 엘리야가 그게 자기 방이에요. 그 방,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면 되니까. 그 문제 가지고, 위기 가지고, 남편 가지고, 자녀 가지고, 비즈니스 가지고 어디 가면 돼요? 다락방에 가면 돼요. 여러분, 다락방에 있으십니까? 다락방은 여러분의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나와서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새벽에 회사 가기 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11시 나와서 또 9시 나와서 기도하는 팀이 또 있어요. 이게 참 주님의 교회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다락방이고, 그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 내 모든 위기의 문제를 관리해드리도록 이렇게 맡기는 것이 다락방에 올라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다락방에 올라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다락방에 올라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락방에 가서 아기가 살아났잖아요. 아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락방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갖다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달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지금 언제 얘기냐면 850년 전 일입니다. 서기. 기원전 850년 전 일이에요. 옛날에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여러분 처소에서, 여러분 뭐 꼭 교회만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터시든지, 여러분 침실이든지, 여러분 집에 또 따로 만들어 놓은 다락방이든지, 여러분 차가 다락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일터가 다락방이 될 수 있어요. 어디든지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을 다락방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리야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 자기가 있는 곳이 다락방이라 그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한테 부탁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들을 낳아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일으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 지금 아들 살리는 얘기는, 이게 지금 구약의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이전에도 이런 아들 죽은 자 살린 기적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전례가 없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전례가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새로운 전환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사에 없던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그 전부했던 전례가 없던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다락방에서 오늘날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는 계속돼요. 여러분, 이 850년 전인데요, 그 후에 한 900년쯤에, 서기 한 50년, 40년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떠나지 말고 다락방에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와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다락방에서는 놀라운 전례를 깨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게 갇혔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교수형 처했어요.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이제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가둬놨어요. 근데 좋은 날 잡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최대 효과를 죽이긴 죽이되 가장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겁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날 잡자고 지금 돼지 먹이고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그때 교회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모였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죽을 베드로를 살려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다락방의 역사는 전례를 깬 역사는 계속 이렇게 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종백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BBN 한국어 방송은 1971년에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미주 지역은 물론이고 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순수 기독교 복음 전파 방송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은 가장 순수한 복음과 또한 엄선된 찬양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오직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만으로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광고 방송이나 프로그램이나 시간대를 판매하고 매매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변함없이 전하고자 하는 저희 BBN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BBN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또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뜻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가난한 무주택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역인 헤비타드 운동은 밀라드 퓰러라는 변호사요 사업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28세에 백만 장자가 된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돈이 전부인 당신의 인생에 환멸을 느꼈다고 말하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그는 과연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고민했으며 그 결과 일체의 재산을 팔아 무주택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잃었으나 행복을 찾았다고 훗날 고백했습니다. 헤비타드 관계자가 그를 평가하기를 그는 욕심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났고 물질을 포기함으로써 가치를 발견했고 특권을 포기함으로써 행복을 얻었으며 자신을 버림으로 이웃을 찾고 쾌락을 잃어버린 대신 영향력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소식만큼 희망적이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BBN 한국어 방송 모든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간증들 또 삶에서 얻어지는 승리의 간증 그리고 기도 제목 등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고 또 함께 방송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그 종교가 정해놓은 성사라고 하는 것들을 거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의 공포문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신약의 성사들이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더러운 걸레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세 가지 살인범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걱정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긴장된 분위기, 잠 못 이루는 밤, 또 경쟁과 실패의 공포, 환경에 요구하는 번민 때문에 감정의 압박을 받아서 생명의 원천을 고갈시킨다고 합니다. 둘째는 분노인데요. 욥기서 19장 2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뿜어내는 오물이요, 또 자신에게는 음독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바로 의심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이나 또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자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마치 지옥의 형상과 같아서 살생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걱정, 분노, 의심이라고 하는 살인범이 있지 않습니까?

BBN 방송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세계 복음화의 비전으로 시작된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BBN은 시작부터 오직 믿음으로 삶을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역사를 통한 아름다운 결실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청취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후원과 기도를 사용하셨기에 가능한 열매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BBN 방송은 43년간을 성경에 기초한 방송이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선교 후원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은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방송사역에 함께하시는 일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다니엘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4: 제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사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으느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조차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알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눗질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빌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2: 제 5장.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천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서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눕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당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사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범민께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버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판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네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재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롯이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4: 제6장.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소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해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폐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0: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다니엘 4장에서 6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의 때가 당신에게 다가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조차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아끼고 늘 암송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실천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BBM 방송에서는 무료 성경대학을 개설하여 수많은 성경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과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도록 준비된 BBN 무료 성경대학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www.bbnbi.org에서 자세한 정보와 안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동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고 그것은 인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에 대해 가지시는 뜻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두 번째 측면을 우리는 하나님의 특정한 뜻 혹은 특별한 뜻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뜻은 우리가 하는 선택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가야 할까?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직장에 사표를 내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가? 누가 나의 인생의 동반자일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셀 수 없이 많은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진솔하고 이지적인 추구를 요구합니다. 몇 가지 따라야 하는 지침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지침들은 몇 개의 특정한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단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성경 말씀의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원리에 따른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각을 먼저 알기 전에는 우리는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염려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적용되는 성경의 원리를 알 그때에야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고 성도들의 기도에 후원이 따랐으면 상황을 통해 보여주시는 섭리가 확증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열려진 문과 닫혀진 문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 바울은 성령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게 문을 닫으셨고 또 비두니아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을 때 바울은 그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는 충분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을 닫혀있게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두려워 말고 들어가십시오. 우리들이 일단 성경 말씀의 원리를 이해한 후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을 받으면서 환경을 통해 보여주신 섭리로 확증을 받으면 그 뒤에는 인내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편안함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자주 서두르는 것과는 달리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지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본문 두 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펴셔서 골로새서 3장을 찾으시고 그리고 제가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록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번엔 빌립보서 4장 7절을 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게 하십시오. 달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의 중재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평강이 여러분의 내면의 증거가 되며 여러분의 심령에 그 선택에 대한 보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 말씀의 원리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또 선택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섭리적인 일과 환경을 살펴보고 그런 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증거를 주실 것이고 그 증거는 평강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분요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찌르고 경고한다면 우리는 멈추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만 합니다. 전 단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평강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편안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문제입니다. 수년 전 제가 플로리다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멋진 요트를 소유하고 있던 부유한 한 분이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분이 하루는 저에게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멕시코만으로 요트를 타고 나가서 깊은 바다에서 낚시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지 않겠는가 하며 제의를 해왔습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바다 낚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요트를 타본 적도 없었던 우리는 그 제의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 가족은 멋진 요트를 타려고 부두에 나갔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즐기고 멕시코만 깊은 바다에서 바다 낚시를 마음껏 즐기면서 너무나 좋은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기 시작할 때 저는 그 배의 주인과 선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항해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빅, 여기 있는 항해 기구들이 번개를 맞거나 다른 이유로 파손되면 어떻게 항구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빅은 제게 목사님 항법을 배울 때 맨 처음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영어 알파벳 R로 시작하는 세 가지 R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항구를 떠날 때 수로에 떠있던 부표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저는 예, 생각이 납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밤에는 그 부표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귀향할 때는 그 빨간불이 우리의 오른편, 즉 영어로 right에 있어야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서지지 않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이 나침반은 제가 필요로 하는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저는 항구 쪽으로 가는 각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 요트의 모든 장비가 파괴되고 전자항해기구들이 다 망가지고 또 안개가 짙게 끼었다고 하더라도 이 나침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나침반을 따라가면서 첫 번째 부표에 도달하면 부표에 있는 빨간불을 찾아 요트가 그 부표를 지날 때 부표의 불빛이 오른쪽에 있게 지난 후에 그 다음 부표에 있는 빨간 불빛을 찾아서 또 불빛을 오른편에 두고 지나고 다음 불빛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제게 설명을 해준 빅은 계속해서 목사님 제가 귀향해서 빨간불 모두가 일렬로 우편에 쭉 늘어서 있으면 그때는 안전한 수로에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그 대화를 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저는 지금 천국에 있는 그 친구가 항해에 대해 가르쳐준 그 간단한 교훈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가면서 그 대화를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좋은 예화가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선택을 해야 할 때, 항해로를 찾아야 할 때, 어느 쪽이 항구인지 결정해야 하지만 확신이 없을 때, 제 앞에 어려움이 놓여 있음을 발견하고 의아해해야 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내게 보이실 때 기꺼이 행하겠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혹은 막으시거나 어떤 응답을 주시더라도 받아들일 영적 성숙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며 잠잠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제가 이 모든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 기도를 통하여 환경을 통해 섭리하심을 통하여 인내하는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가 가진 문제에 대해 편안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저는 계속 항해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동기나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일을 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데 그것조차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며칠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수년 전에 미시간에서 플로리다로 가정이 옮겨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제게 찾아왔던 그리고 도전을 주었던 부부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에 대해 저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바를 제가 이 찬양의 말씀 시간에 수차례 걸쳐서 나눈 것처럼 저들 부부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들 부부에게 몇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성경이 부채를 지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는지, 금전에 대한 책임과 재정 관리를 통해 보여줘야 할 증거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이해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들 부부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저는 그들 부부에게 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해 왔는지를 물었고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저는 또 저들 부부가 융자 신청을 해놓고 융자 승인 여부를 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령의 평안과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자리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시간이 다 되었군요.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며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을 비롯한 세계 선교의 그 현장, 그 최전선에서 우리는 이 기도와 영적 전투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과 또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력 있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저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희 BBN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BBN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인 연초가 되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다짐하며 그 일들을 이루고자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자기관리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크리스찬인 우리 또한 이런 계획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해보겠다는 신념으로 전도학이란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하여 실천을 다짐하지요. 여러분들은 연초에 계획하고 다짐했던 전도에 대해서 지금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동안 실천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제공하는 ITL 전도카드를 소개해드립니다. ITL 전도카드는 명함 크기만에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어 휴대하기 편리하고 전도용으로 나눠주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 ITL 전도카드를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영혼을 구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은 카드 한 장이지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카드임을 믿고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오셔서 전도 도구란 코너에서 ITL 전도 카드를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받으시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일은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과 용서의 대상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용서의 대상인 우리들이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그 사랑과 그 용서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혹시 용서를 구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듯이 그 사람에게 나가서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골이 깊어지기 전에 용서를 구함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셔서 참 평안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N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BBN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BBN 방송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로 도울 수 있고요. 또 믿음으로 드리는 작정 헌금으로 저희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BBN 한국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입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개인적으로 나눠주시는 일이나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홈페이지 그리고 인터넷 카페 등에 한국어 방송의 링크나 배너를 올리는 일로도 저희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 또 여러분들이 범한 범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가운데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지금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인터넷을 도피의 공간으로 생각하시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터넷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망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은신처이자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감출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을 망각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BBN은 이런 망각의 바다에서 표류하시는 분들을 인도하는 등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 메릴랜드주의 실버스프링에서 소수의 유학생들과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국 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양육하며 나아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BBN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코스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연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방송에서는 매년 행해지는 이 코스타의 강의들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비안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안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실 집사님 또는 형제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주시면 저희를 또 자리를 배치하여서 또 무리 없이 또 차량들을 좀 순활하게 잘 좀 정리하고 또 도움이 되고 섬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오후에는 저희 청년 산부 모임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을 함께하고 돌보고 또 가르칠 또 섬겨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1시 30분부터 2시 45분까지이고 또 아침 주차는 10시 반부터 11시 20분까지인데요. 계속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 반응해 주셔서 자원하여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 친교회에서 준비하는 가을 한마음 걷기 대회가 10월 10일 날 있고 또 시니어들을 위한 소풍이 11월 6일 금요일 날에 있습니다. 미리미리 예약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준비하는 데 착오 없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하담숙 같은 경우는 또 대형 버스를 또 빌려야 되고 또 저희들 일단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숫자를 예약을 해 두긴 했지만 미리미리 등록 예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이 찬양 후에 하나님께 드림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림을 위해서는 이상황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크신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여 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기니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에 그 성전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성전이 잘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손길 가정과 일터에 형통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오후 3부 예배 때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시리즈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가실 곳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로 함께 여행을 떠나실 텐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수아 2장 1절로 9절 여유 있게 저희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그 다음에 여러분이 2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와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르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아멘. 잠시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저희들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고 잘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를 보게 하시며 또 성령 안에서 같은 것을 말하고 들으며 또 따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때 두 가지 면을 봅니다. 예. 바로 단단함과 반짝거림입니다. 예. 특히 이 다이아몬드는 불멸성으로 유명한데 이것이 빛나게 발견되어지기까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요소이기도 하죠. 탄소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비금속적이고 단단한 고체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 몸 안에도 대략 18%의 정도의 무게를 이 탄소가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필심으로 사용되는 흑연은 연한 검은 무기질로 순수 탄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방천지 우리의 몸에도 여기저기도 그냥 흔해 빠진 것이 탄소입니다. 예. 우리는 왜 연필심을 큰 가치로 여기지 않을까요? 똑같은 탄소로 구성된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있는데 왜 똑같은 그 구성물을 이루는 연필심은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을까? 네? 네, 흔해서? 네, 흔해서. 네. 무엇이 탄소의 두 형태로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다이아몬드는 정말 수백 킬로 밑에서 생성되는데 100마일 땅 밑에서 생성이 되는데 적당한 압력과 가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압력과 가열로 이 탄소가 변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죠. 탄소가 값진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 적어도 지금 이거 제가 계산을 제대로 못했는데 스코인치당 43만 5113 어떤 파운드의 압력을 엄청난 압력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씨로는 752도의 열을 받아야지 이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에서 조금이나마 떨어지게 되면 그냥 흔하디흔한 그냥 탄소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바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의 삶을 취해서 시험의 압력과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게 함으로 죄인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계속해서 숯덩이인 거죠. 탄소덩어리인 겁니다. 예. 예. 그냥 지난번에 추기성 선교사님 말하면 그냥 세련된 죄인일 뿐인 거죠. 오늘 우리는 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합의 삶을 취하여 어떻게 그녀의 삶이 그냥 탄소덩어리 같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무난한 그냥 보통의 그런 탄소가 다이아몬드처럼 변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녀의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게 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곳에서 이미 수많은 도시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 그 땅의 도시를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요단강까지 이끌게 되므로 이제 바로 그 코앞에 난공불락인 바로 여리고성까지 얼마 몇 킬로를 남아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성의 높이가 얼마나 되었냐면 현대 고고학에 의하면 대략 한 9m, 높이가 9m 정도가 되었고 그 넓이는 한 3m, 그 성벽의 그 두께가 넓이가 한 3m 정도 되었으며 실제로 이 여리고성 이 내부로 보기에는 축구장이 한 3, 4배 정도 되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여리고성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어떻게 이 성을 무슨 수로 정복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여호수아 군대는 결코 자신의 힘으로 성을 기어오르거나 넘어갈 수 없었죠. 여러분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성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리고성,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넘어설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장애물이며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됐었을 때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오르려 하고 내 힘으로 그것을 통과하려 하고 내 힘으로 극복하려 하지만 절대로 우리 힘으로 가능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그 가장 키는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의 인생 백전의 선장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리고성을 여러분 함락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든지 간에 아니면 성문을 부셔서 들어가든지 간에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소문을 들어서요. 간담이 다 녹았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문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요. 아주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오고 나갈 수 없도록 단단히 잠갔습니다. 왜요? 왜 잠갔습니까? 여리고 성문을. 응?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아니 문을 왜 잠갔겠어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왜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그냥 파죽지세로 지금 승리에 승리에 그러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지금 우리를 지금 어렵게 만드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근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부시든지 넘어가든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성을 무너뜨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예. 예.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을 나누어서 건너가게 하려는 누가 상상해라 했겠습니까? 예.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시면 그 어떤 것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었는지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 악한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하셨는지 배우기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포함하여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라합의 평판입니다. 예, reputation. 라합의 평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접근하였을 때 성에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안 어디에? 바로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죠. 이 라합의 평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평판은 무엇이었냐면 불법의 평판이었습니다. 불법의 평판. 본래 라합의 평판이 어땠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본문이 시작하자마자 그 라합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생. 우리나라 말하면 기생인데요. 영어 단어로 원어로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우리는 기생이었어야 하지만 뭐냐면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파는 창녀 라합은 항상 라합 앞에는 무슨 단어가 수식어가 뭐냐면요. 창녀 라합.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로도 이미 마음이 무거운데 누군가가 라합 하면 아 창녀 라합. 본문에서도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겠냐면 창녀 라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녀의 평판이었어요. 그 도시에서 라합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요? 창녀 라합. 일제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하여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누구의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은 창녀였고 그녀의 악한 생활 방식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기 전까지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창녀라 해서 여러분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세상과 간음한 사실은 우리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과 음행하고 세상과 간음하는 창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으로 받았든 영적이 됐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죄와 불법들 허물들로 증었던 우리 나 같은 죄인이 참 세상과 간음하고 음행했던 내가 그 죄 덩어리인 내가 바로 나를 대신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내어 맡기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사 그 모든 값을 단번에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긍휼과 자비를 얻기까지 그녀는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90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사야 59장 2절로 4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죄들을 결코 주님으로부터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숨겨진 죄들까지 모두 아십니다. 그분은 라합의 길을 아셨고 또한 우리의 길들도 아시죠. 그는 불법의 평판, 그녀는 불법의 평판 두 번째로는요, 우상 숭배의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또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우상 숭배는 당시에 세상 모든 민족들 간의 흔한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누구든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었고 여리고는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우상 숭배를 정죄하셨죠. 민수기 33장 51절로 보게 되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훼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우상이란 경배의 대상으로서 만들어진 어떤 신성한 형상이나 이미지이죠. 우상은 대개 나무나 돌 또는 값진 쇠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에 들어갔었을 때 이런 악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거하도록 명령하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에도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또한 라합의 시대의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매한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우리 안에 죄들과 우상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삶에서 제거하고 성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대해, 라합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정죄하시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것을 붙듭니다. 그것을 더 신뢰합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의 우상들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기심, 자기를 사랑하는 것. 어떠한 놀이, 유흥, 쾌락, 스포츠, 물욕, 정욕, 교육, 관계, 자아, 이고, 자식, 성공 등 수많은 것들이 그 자체는 하지만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늘의 가장 큰 우상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신임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자기를 제일 사랑하죠. 라합은 우상을 섬기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또 우리는 라합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를 보기 원하는데 두 번째로 바로 라합의 구원입니다. 라합의 구원. 우리가 그간 어떻게 지내왔고 무엇을 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그분께 돌이키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 그 사람에 저도 포함되고 우리 모두도 포함되었죠. 자격에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에 상관없이 그저 죄인임을 자각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랬듯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녀 역시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깨달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라합의 깨달음을 볼 수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0: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 예. 그러니까는요, 지금 여리고성의 이 랍을 포함하여 이 여리고성의 거민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간담이 녹고, 예. 정말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르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기적을 나타내셨는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이미 소문을 이미 다 듣고, 모두가 듣고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 전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깨닫고,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마음에 이미 역사하고 계셨고, 그녀에게 자신의 권능을 밝혀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안다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내가 아노라, 이 안다라는 말은 인정하다, 깨달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죽어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밝혀오셨습니다. 계시하오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양심을 통해서, 또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우리가 씻김을 받고 구원받은, 그것을 다 말씀하신 것이죠. 계시오셨습니다. 라합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를 무너뜨린 것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열장을 통해서 그것은 거짓신이고 진짜 참 true God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죠. 누가 살아있는 하나님인가? 이와 같은 역사는 그가 하나님이라신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명하여 나타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예, 생생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함께하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너무나도 분명한 자신을 증명하고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창조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심을 나타내 보이고요. 말씀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변명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라합의 깨달음을 살펴보자면 먼저 그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십니까? 주. 주라고 부르요. 예. 주께서 이 땅을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 어느 신들 중에 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라합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라고 했냐면요, 주, 구주, 주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인정이 된 것이죠. 예. 주라는 이름은 항상 그분의 구원과 구출, 건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 그가 누구시길래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는지, 어떻게 잠잠할 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분을 주로 만나죠.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주로 인정하고 깨닫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로 인정되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또한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약함,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 때까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왜 전도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구원의 길, 복음을 제시하는지 해야 하는지 이유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실 거야가 아니라 이미 주께서 이 여리고 성, 이 땅을 뭐라고 알고 있었냐면 이미 주셨다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졌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번도 그런 배경에, 여러분 정말 철저히 분리된 이방인의 여자로서 이런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 오히려 열재앙을 통해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리를 먹고 물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여러분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홍해 바다를 이끌었는가? 우리가 그때가 그립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저들이 뛰놀면서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 이렇게 했는 이스라엘 백성에 반하여 지금 이 라합 여자는,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주라고 알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성을, 이 땅을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보이는 것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에 기대어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지을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고,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이고 우리가 광야 생활할 텐데, 그렇다고 진짜 광야는 아니지만 어쨌든 집 나가서 고생될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선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한 자는 아멘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그 엄청난 특권, 그 엄청난 기쁨, 그 엄청난 섬김,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 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라면, 여러분 이곳이 아니라, 여러분 천막이 아니라 들이나 산이나 그것이 어떤 거친 들이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가장 중심되는 우리의 마음이 불을 띠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이 특권,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그에게 두고 우리는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축복과 권능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 큰 죄악 속에서 살았던 여인이었죠. 여러분 제대로 된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뭐 배운 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견고하고 뛰어났죠. 탁월했습니다. 그녀는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죠. 라합처럼 우리 모두는 각각 진리 앞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경험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통해 세움을 입고 그 말씀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죠. 예. 디모데전서 띄워줄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고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사울의 말 속에서 그가 어떻게 진리 앞에 나왔는지를 또한 볼 수 있겠죠. 바울은 잔인하고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이신지를 진정, 그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서, 누구이시니까, 예. 그때 그가 주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깨지고 낮아지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탐해서 통해서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핍박했던 그 교회를 세우고자,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는 것을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삶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또한 그 진리에 매이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로 6절에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 그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가 누구이신지를. 그렇죠. 깨닫고 나서 그냥 깨달음으로 감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그녀의 회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 하나가 바로 뭐냐면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뉘우침은 있는데 회개가 없다는 것이죠. 라합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Change of mind. 그 생각의 바꿈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두려웠냐면요. 정신줄이 그냥 빼앗긴 거예요. 예. 정신을 잃고 혼미케 되고 막 두려워 간담이 돋고 그야말로 진짜 막 사지가 떨리고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되고 아무 생각도 이제 죽었 정말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하나 상천하지 그 어디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상들이 있지만은 정말 널려 있지만은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 예. 이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에 대해 들었을 때 라합은 우리 마음이 녹았다 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보았죠.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한 사람만이 믿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보았고 들었고 배웠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들은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나를 던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매이는가? 오직 한 사람 라합만 회개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옛 자아 삶으로부터 돌이키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두었습니다. 예. 라합을 포함하여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예견했지만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간담이 높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려워 떨었지만 정신이 혼미케 되었지만 결코 저들의 두려움이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았습니다. D.L. 무디는 말하길 하나님의 오늘은 당신의 회개를 위해 너무 빠르지만 당신의 내일은 하나님의 용납에 대해 너무 늦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9절에 저희가 우리에 대해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런 우리가 다시 글로 돌아갈 수 없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는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요. 죄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고 어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침례 받을 때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든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다시 사는데 뭘 위해서 사는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공적인 간증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날 세상의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우상들을 제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헌신을 해야 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 사랑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게 될 때 여러분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나를 내어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헌신해야 되고 힘들고 무겁고 지치고 그게 아니라, 근데 이게 빠지니까는 너무 무겁고 힘든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사역이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전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섬길 수 있음에, 사역할 수 있음에 그런 감사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아멘.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마치 이 아멘을 막 강요하는 것 같나요? 그런 거 아니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름답게 헌신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십시다. 아멘. 저희들 주차도 필요하고 오후에 청년 선부 아이들 돌봄 케어도 필요하고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 충만함으로 그 넘치는 것으로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도 여러분 먼저 이게 전혀 이기적이지 않은 게 여러분 그 왜 비행기 타면은 설명하잖아요. 그 호흡기 누구 먼저 씁니까? 아내가 있든 남편이 있든 애가 있든 처자식 뭐가 상관없이 누구 먼저 껴야 돼요? 나 먼저. 여러분, 내가 먼저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 그 흘러 넘치는 거로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나도 부족한데 그 부족한 거 쥐어 짜고 또 짜고 또 짜고 짜고 짜고 짜고 해서 하다 보니까는요 정말 짜증 나는 거죠. 예.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아니라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워런 위어스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전 없이 성정은 없고 변화 없이 도전은 없다. 다시요. 도전이 없이, 도전하지 않고 성장을 어떻게, 성장하기 원한다면요.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두렵지만. 변화가 없이 여러분 어떻게 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전과 여러분 성장은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정의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변화와 또 이를 이루시기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를 내며 두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며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건물하고 나가는 거예요. 안 나고 계시면 여기 계셔도 돼요. 여기 다 허물어지고 땅 파고 있는데 거기 있을 때도 없지만 예. 한 소녀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교회 멤버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한 집사님이 예수님을 내 삶에 마음의 구주를 믿고 받아들이기 전에 죄인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그럼 아직도 여전히 죄인입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전보다 더 큰 죄인처럼 느낍니다. 그렇다면 내가 경험한 진짜 변화는 무엇이니? 라고 또 집사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전에는 죄를 쫓아 사는 죄인이었다면 지금은 지금 구원받은 후에는 죄로부터 도망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똑똑하죠. 아니 이런 애가 다 있지. 예, 진짜 똑똑해요. 예. 이런 어린 소년은 교회 회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계속해서 참된 회심자로서 성별된 삶을 살아갔다고 하죠. 예. 예.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 죄에 뒹구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서 아니면 죄의 억박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오히려 선한 것, 좋은 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워지면은요 다른 것이 들어올 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요 다른 생각할 여러분 죄를 정말 그런 결을조차 틈조차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집중을 하는가? 좋은 것에, 예, 가장 좋은 것을 바라고. 가장 좋은 것을 바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주고 그 말씀을 마음에 숨겨두고 그 말씀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 거하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그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회개하고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구속되었죠. 라합은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았고 자신의 믿음을 옳은 분이신 믿을 만한 분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에게 자신을 뒀습니다. 누구를 믿는지 즉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의 믿음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라합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타내질 때 우리의 평판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녀의 원래 전의 평판은 창녀 라합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데 그가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 평판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죽은 사자가 여러분 여러분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믿음. 아무리 믿음이 거창하고 뭐 화려하고 해도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강아지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살아서 짖는 강아지가 사자 죽은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개한테 안 물려 보셨죠? 저는 기억이 없는데 어렸을 때, 예, 아 정확히는 아닌데 저도 물려 본 적이 있어요. 예. 큰 개였는지 작은 개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죽은 사자라보다도 여러분 아무리 조금해도 짖고 덤비고 깨무는 개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예, 라합은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행위가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구원은 행위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오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사실이고 진짜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설령 죽는 자 할지라도 그 정탐꾼을 살려주기로 그 믿음의 액션을 한 겁니다.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나를 완전히 다 던지는 거잖아요. 예. 두 번째로 가족을 구원하게 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을 위해 구원뿐만 아니라 그녀는요 그 정탐꾼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약속의 그 주홍 리본을 매달아 놓고, 그건 사실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죠.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 함께 구원받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예. 조지 밀러는 말하기 믿음은 가능한 일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은요. 인간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필요 없잖아요. 예.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다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무리합니다. 이제 15분이 됐으니까. 그 결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의 전당에 그녀를 두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야말로 그 엄청난 이스라엘 족보에 여러분 이방인뿐만 아니라 창녀 라합이라 읽었던 이분이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믿음의 전당에 그녀의 이름을 거기다 딱 두셨습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고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아멘. 예, 대단한 겁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해요. 예.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이 살모는 누군가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살몬이 아마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은 아니었을까 그런 설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지 간에 어찌됐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게 되었을 때 누구랑 결혼해? 살몬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 많이 들어보셨죠? 아시죠? 그 보아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아스, 그 보아스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 라합이에요. 네? 뭐라고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누구를 낳냐면요. 오벳도 잘 아시죠? 예. 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삼새를 낳은 게 아니라, 이세는 그 다윗.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한 번의 회개와 회심과 믿음의 선택이 이런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만들어냈는가.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때문에 여러분의 그 믿음에 아무리 작아 보일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동, 섬김, 그 예배, 그 드림,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됨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 행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영광스러운 표를 나타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진리들을 추구함으로 매일의 삶에서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 많은 신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여전히 참 주님 섬긴 후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림의 기쁨이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함이 있고 다시 저희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저희들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따라가고자 하며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의 사역들을 온전히 이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삶을 견디고 버티고 이뤄가시는 여기 계신 귀한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마음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가령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부드러운 눈빛과 온유한 목소리로 상대를 감동시키는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얼굴빛이 불그락 푸르락하기도 하고 또 거친 음성으로 욕을 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집어던지거나 폭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육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는데요.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근원이 되며 성공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벨릭스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중에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고 하면서 뒤로 미루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회는 그에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처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웹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하길, 신령한 음식을 먹는 일에서 과식이란 없다. 신령한 잔치에서 절제라는 미덕은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 지식에 있어서 목마름과 갈망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희 BBN 방송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성경대학을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대학에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www.bbnbi.org로 방문하셔서 간단한 등록을 마치시면 바로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자,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언제나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루속히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1: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좀 어때요? 어우, 얼굴을 보니까 뭐가 안 되는 일이 생겼나요? 아,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요? 아, 그렇군요. 부탁하는 일이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군요. 그래요. 민누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도 지금 아빠에게 매일 졸르고 있는 일이 있어요. 아빠, 제발 부탁이에요. 스케이트 꼭 좀 사주세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꼭 1등 할게요. 네? 민우가 이렇게 매일 아빠를 졸르고 있는데 아빠는 그 부탁을 쉽게 들어줄 것 같지가 않네요.
2: 안 돼. 너무 위험해서 사줄 수가 없어.
1: 이번까지만 하면 민우와 아빠는 101번째 밀고 당기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여전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스케이트는 안 사주실 것 같이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그럴수록 민우의 다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아빠에게 꼭 부탁해서 아빠에게 스케이트를 사달라고 하고야 말 거야. 그렇게 민우는 또 결심했어요. 그리고 민우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전 정말 스케이트를 갖고 싶어요. 저희 아빠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심조심해서 스케이트를 타고 다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할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아빠가 저에게 스케이트를 사주실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민우는 오늘 밤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아마 민우는 내일도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음 날에도 아빠가 스케이트를 사주지 않으시면 틀림없이 민우는 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9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 소경 둘이 예수님께 민우처럼 졸르고 있군요. 29절 말씀.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렇군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소경 둘이 예수님께 매우 간절히 부탁하고 있군요.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쉬운 말로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무리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군요. 3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지람을 했지만 소경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네, 더욱 소리에 질러서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것을 꼭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만약에 민우가 게이트를 가지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요. 민우는 아마 틀림없이 아빠로부터 스케이트를 얻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들어주셔요. 오늘 성경에 한번 볼까요? 4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 소경들의 소원을 들어주셨군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꼭 이처럼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어떤 친구는요. 한 번만 얘기하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는구나. 실망이 되어서 이 친구는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마음속에 소원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꼭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자, 이제는 찬양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찬양은 꿀보다 꿀송이보다 라는 찬양을 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아, 오늘은 우리 아픈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다 못 나왔네요. 한 주간도 저번 주에 배운 찬양 잘 연습하면서 지냈죠?
4: 예.
3: 연습 안 했나 보네요. 자, 그럼 오늘 배울 찬양 우리 가사를 한번 먼저 읽어보겠어요. 자, 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처음부터 시작.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욱 단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룩한 말씀. 나비들이 꿀을 따러 꽃을 찾아가듯이 우리들도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꿀보다 꿀송이보다 단 것이 뭐라고요?
4: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룩한 말씀이요.
3: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자, 우리 이 찬송을 그럼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처음에 선생님이 맨 처음부터 네 마디만 한번 불러주겠어요. 들어보고 어떤 건지 따라해보도록 하겠어요.

0: 여기 네 마디만 다 같이 처음부터 시작.
1: 꿀보다 꿀송이보다 거북한 것은
0: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꿀송이보다 꿀보다 꿀송이보다 시작.
1: 꿀보다 꿀송이보다 거북한 것은
0: 잘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룩한 말씀 들어보세요.
1: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룩한 말씀
0: 여기까지 시작.
1: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룩한 말씀
0: 자, 한 번 다시 해보겠어요. 하나님이 시작.
1: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룩한 말씀
0: 자, 그럼 이어서 나비들이 꿀을 따러 꽃을 찾아가듯이 곡이 들어보세요.
1: 나비들이 꿀을 따러 꽃을 찾아가듯이
0: 여기까지 시작.
1: 나비들이 꿀을 따러 꽃을 찾아가듯이
0: 다시 한번 나비들이 시작.
1: 나비들이 꿀을 따러 꽃을 찾아가듯이
0: 그런 다음 맨 마지막 한번 보세요. 우리들도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있는데 무슨 표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표시되어 있지? 거기에? 짧게 끊으세요. 길게 하세요. 어느 거예요?
2: 길게 하세요.
0: 길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는 예배당에를 세 박자로 해서 길게 하겠어요. 선생님이 한번 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시작. 우리들도 예배 한번만 더 할까요? 우리들도 시작. 우리들도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참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만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자, 반주해 주시는 선생님이 오늘 새로 오셨는데 최성실 선생님인데 되게 예쁜 선생님이 오셨어요. 반주해 주시느라고 수고하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죠? 자, 반주해 주세요.

0: 주간도 말씀으로 포동포동 살이 쪄서 정말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1: 예, 감사합니다. 찬양 잘 배웠어요. 그래요. 정말로 찬양, 늘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동화를 듣는 시간이에요. 재미있는 동화 시간. 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2: 어린이 여러분, 안녕. 오늘 동화 이야기는 햇님 이야기예요. 이 세상 어디서나 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예쁜 것도 아니고 향기를 내는 것도 아니지만 굉장한 인기가 있어요. 바로 내 이름은 햇님이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는 낮에만 나타납니다. 내 얼굴은요, 늘 동그래요. 그리고 나는 언제나 환하게 온 세상을 구석구석까지 비춰주는 사랑이 있어요. 뜨거운 사랑이야. 나는 마음씨가 아주 나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다 비추어주니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른이나 어린이를 구별하지 않고 다 사랑해요. 아침에 동쪽에서 올라올 때에는 고운 옷을 맵시 있게 잘 차려입은 수탉이 먼저 알고서 야, 캄캄하고 무서운 밤을 내쫓는 햇님이 활짝 웃는 얼굴로 곧 올라온단다 하고 큰 두 날개를 탁탁 치면서 꼬꼬를 꼬꼬 하고 쿨쿨 자고 있는 사람들의 잠을 깨워요. 내가 하늘로 올라오면 나비와 벌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아주 바빠진답니다. 봄나미와 순이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깨끗이 개고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해요. 이를 닦고 세수도 하지요. 맛있는 아침밥도 먹어요. 엄마,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유치원도 가는 친구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올라오는 것을 늦게까지 모르고 잠을 자던 잠꾸러기 도리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신나게 놀다가 화장실에 가서 쉬 하고 소변을 보았는데 깨보니 그만 요에다 오줌을 싸고 말았어요.
3: 아이 부끄러워. 요가 젖어서 어떡하지? 또 엄마한테 야단 맞게 생겼네.
2: 이렇게 울상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나는 쉬지 않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나는 서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바빠지지요. 모두 모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나의 마음은 흐뭇해져서 잠시 좀 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달려가라고 하시니 또 열심히 달려가지요. 봄에는 따뜻한 빛을 주어서 땅속에서 잠을 자던 꽃들을 깨워 눈을 뜨게 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꽃이 피고 잎이 피는 것을 보고 봄이 오는 것을 알고 겨울 내 움츠렸던 마음을 덜어내요. 나비들은 하늘을 보고 높이 날라요. 나무도 새순을 피우고 예쁜 꽃들도 살랑살랑 봄바람이 너무 기뻐서 나를 향해 힘차게 자라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봄이 지나면 점점 뜨거운 빛을 내뿜으면 학교에서 신나는 여름방학이 시작돼요. 기호회에서는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지요. 와, 덥다! 시원한 물속으로 풍덩풍덩 우리 친구들이 뛰어들어가요. 들에는 수박이랑 참외가 맛있게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가을이 와요. 와, 울긋불긋 어여쁜 단풍 옷을 우리는 너무너무 즐겁게 신나게 구경하죠. 그리고 이제는 추운 겨울이 와요. 철이와 함께 학교에서 배운 방학 숙제를 하지요. 이제 안녕 하고 인사할 때가 됐어요.
1: 자, 이제는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 배울 때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0: 말씀이라
1: 배웠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을 암송하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우 너무 잘 외웠어요. 자, 이제는 좀 더 길게 따라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4: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1: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따라서 해보고 이제 암송하는 시간을

0: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자, 이번엔 누가 먼저 해볼까? 우리 한결이가 먼저 해볼까? 그래. 시작.
1: 그런 줄.

0: 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1: 아, 예,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한샘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2: 그런즉 누구든지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1: 예,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한 분만 더 따라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2: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 새로운 피조물이라
2: 새로운 피조물이라
1: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2: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1: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1: 예, 한 번만 더 하고 오늘 성경 암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예,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또한 꼭 외우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찬양을 하는 시간이에요. 찬양은 목마른 사슴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희 비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벤을 소개하시고 비벤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에게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의도 정의도 있어요. 나오미 1장 3절에 여호와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끝까지 악 속에서 버티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영국의 낭만주의 화가 중에 한 분은 그 문명의 멸망을 묘사한 종말론적인 풍경들을 작품으로 그려서 유명해졌답니다. 이 환상적인 장면들에서 인간들은 엄청난 파괴의 크기에 압도를 당하고 다가오는 멸망에 앞서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작품 중 하나는 니느웨의 몰락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어두운 구름 아래서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높은 파도를 피해서 달아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답니다. 이 화가의 그림이 그려지기 2000년 전 또 그 전에 나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하기 위해서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아버리고 그 땅, 그 앞에 있는 땅과 온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막 그냥 솟아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나오미 1장 5절에 사용했어요. 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 반응 가운데서도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또 은혜가 있어요. 나음 선지자는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켜주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한 묘사들을 다 읽기가 쉽지는 않지만 악에 맞서지 않는 세상은 끔찍한 곳이 될 거예요. 근데 다행하게도 선지자의 예언은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세상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죄의 결과의 고통을 감내하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억압받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길 원하십니까? 불의에 맞선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이해해야 우리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불의로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